강을 두고 한 우리야. 미안이고 기운 양고 펌박으로 농구전에 내는 과추와 맞았어. 좋은 돈이 라디 야마와 문이에 주마 파워에 사워동 과추와 마엔 yesuya di bonye fwe abenye wumu chefa wabiye kanise udomo edoro.

아수르 영원 트럼프야. 나사스 요나 숨지야. 와인에 비하라드 싸우냐면 영원지야씨. 와인이 아니야 나이며. 어나메 미바와님은 싸이야 미원이야 미냐.

0: 하는 줄 알고 했지 뭐.
1: 마음에
0: 흐르는 산물을 가리. 아, 하는 줄 알고 했지. 내 카이 사이. 그럼 가지면서 주님을 많이 해. 내가 얘나 주님. 안녕하세요, 주님.

아츠 사라 아와라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멋이라 네네 오 아츠 sing it, sing it, sing it on the way. 아와라 네. 아마니나 몬시라 네네 예 아츠 사라 라라라라 아와라